약속 박인환. 먹을 것이 없어도 배가 고파도 우리는 살아나갈 것을 약속합시다. 세상은 그리 아름답지 못하나 푸른 하늘과 내 마음은 영원한 것. 오직 약속에서 오는 즐거움을 기다리면서 남보담 더욱 진실이 살아나갈 것을 약속합시다.

여러분, 시화 음악 잘 들으셨어요? 오늘은 약속을 가지고 이야기해 봤는데요. 이걸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이 나는 올해 나와 한 약속을 잘 지키고 있나 였어요.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네요. 이제 올해도 세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정신을 차리고 나와 한 약속을 지키기로 해야 할 것 같아요. 그 약속이 뭔지는 비밀이에요.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과 한 약속이 있으시죠? 올해가 가기 전 그 약속을 잘 지키길 바랍니다. 마지막으로 정승환의 믿어 들려드리며 이만 인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